아, 주제에 한서 나리스 닐스 안데 달 케리데야나 키지 스스리 돌레션 time is 6:58 a.m. you're listening to KTDB Pine Hill New Mexico 아로 에야니 타나 실츠